할렐루야, 할렐루야. 레카 두시미마나 토치 노보라 아마잠보 아치엔가 하트과브기이웨 두하마가 제코할리 할렐루야 나요 이제 이소체레 문디림보야요.